0: 同啊，你睇下元帥對你真係情至義盡，聽阿爹講啦，唔好再情海翻波啦，
1: 一定一定會。
2: 阿咩啊，少爺一對一雙啊，喂，阿咩啊，阿咩，唉，而家剩翻你同我啫喎。
1: 唔錯㗎佢，
3: 唔
1: 錯㗎佢。孤王就刺阿美俾阿夢，係咯。
4: 咩話？
1: 孤王金口開咗，冇得話唔嫁嘅，過去過去過去。
3: 快啲去啦！
0: 任你揀啦，一係揀，一係揀我啦，一係揀
1: 人家。唔好口花花。
0: 係係係。
1: 你哋四人同窗，洞房歌啊！
3: 多謝。
0: 咁啊，恭喜曬嚇！恭喜恭喜。
1: 好啊！